최당 시리길림군 반대한 사제백장군 드리도지산 침부촌에 다람 군구루 군발 끊인자나 외 리승군배지나 시인이를 수습하긴 슈가르 다람 살해표 시리조가 쪽배 따나 외 만주 릉배푸 시배표시 식사로는

0: 가보시라 난기도 하버드 우젤 젬바당 베나 그린 슬롯 망고 최 난기민도 신도양 대담 최기 매두 앵아란스 베베나 미긴 나서다 타신 내시 망고 시용기도 대다인도 셀라냠 우젤이 강망 최규당 중나 신도양 최규디 개체모리 하버드 셀라 우연당 지 제도 추구당다 추사별이 망삼 통해디 개체모시기 하버드 나란서 베베 지도는 셰릭 망부식 대주난기도 샤세는 주의첨부 예비 수부 편도 첨부 용기 예비 이진난기도 데니 폐제 노바시래 베나 갸갈소 망치와 샤서 이민도 하버드 갸가 미장 채와다 리류 채와소 자원이 샤서 이매 콘존이 체링라 수부 내매 조바 채와 시용기도 나란서 겨울에 미치 갈룹랑 베바소 샤용도 동그 Jagarzo Pelang, Shame Kala Deju Nangu Shame Kala ni Tawachila, poor Judawa Dushing Aranzo Taba Kalu Nangi Yubare. Dedansonza Shani, Chujoni Shenang, Diba Cheshutan Shasagangi Chito, and Semjangi So Jigi Yutup, So Jigi Dibani, Cheshushi in the
1: Dedansonza,
0: Anni Shani, Chujoton Shenang, Diba Cheshushi, Shasagangi Chito, Semjangi So Jigi Yutup. So, Jibi Dibani, Chishushi in the Chujoni Shena, Dibata, Chudin Tony Shena, Shelley, and Subur Nibu Mangu Kuki, Haba to Tibetan, Tashigi Nishi, Modum Tadum Shop, Chas Shasagin Solo, Pudu Chiwa Yongitu, Dede, Shay Sub Sub, Shelley, Ju Chibi, Se, Shingoda, Woma, Marna Chura, Mode Jimberi, Mansum, Chunawa Yina, Shelley Hagbi, Subur. Chujur chela, nena za nyunga. Judewa, digba chunga jia yungi yu. Derden sadendir kibi zishin durik, shingdo tamje la miye subura pendo jengi, miksegi nyubam, vitamin, iron, protein rede yuba yin. Derden cashin, chutuba yina, pendo yu. Menshundu karasungdo shena, dugundunni sezu rembarsa, senam jiyang cele bakja de, Yangla Dangji, Jila Chirangzam, Dela Jula, Chuzin Shesu She, Dijir Sedan, Poe Mudujar, Doe Changi Sela, Chajik Kum, Shashibane, Lungi Nesu Shak, Sedu Jesu, Gomdung Womdang Kap, Shesung Bashin, Jedan Kata Kala Gimbin Kaduine, Poe Chegat Kalaki, Jangwe Chita, and in the Chajik and in Chudan, and Chajik Tongoshagwedi. Doing the women shungi, Tawena, Gashishu Chikungu, then that's on the Naranzu Bebatsu in Akasuri, Shindu Dang, Mozeri, Mansam, any Chutubaina, Dende, Migdan, Nasa, Chatanla, any Pendo Yubachi, get to Sma, Shubati, Kenamla, Pendo Yuri, or you, and I take good Samsha Chopachi, and singing number Tengela, Samdi Tashitil, Che, Saluka Pushu, Minzikangi, Kenzi member Toshitani, Tojina.
2: Member

어다 가다가나서 유릉구차네 최고순 뭐네 덤지 우수 찡리 거야 빼 개쳐버리 어 추기구차네 사격권이 편도 잡아 전화도 잡아 아주 선물로 덤지 우수 찡리 거야 빼 개쳐버리